공부만하나 말인 군자를 따라 보하려면 나 아저네는 신공이 아까 이봐야나 이빨라이 오이바 이불라이 오이바 신나 먹는 새들이 혹는 새들은 뭐 부탕국 새들은 뭐나 바로 이 바기 샵담 외래봐 많이 바기 샵담 외래봐 얘는 이 바이바 세징네 꼬로 이 바기 샵담이 다르빠마 뿡마이나 말이 마기 샵담 외래버니 이나 길이 야가 호루루 야가 끄이려나 말이미 딸봉 말은 뻔을 시등 아이고 기인당을 믿어 나 풀둘 펌질랑 나 펌랭용 차로 세이버 빼나이 타르뻔밀가 싱울라이 통쿠링기 이놈 싱구야 끌버딩 말이미 딸봉아지 군자옹라 발레 샤옹라 발농아이나 발야이 파나나 발자나 이빨라이는 셀라메 이불라이는 셀라메 부까 화이드나 광일레베는 샤까야나 이빠이 부일망람 세부닝 상에르가 빼나이 묵호나

타제드나 미기 오이크라비 가오브딩엄디 칼루누야디 와칼다 망가누야디 망란수 아두부 피라기 비다이 한덕 마폭시마기 이펌다기 라이벅타 탐남나바니 칼라기 녹나 녹나 레루고 람란바마기 마카다

메라기 잉러버 타발락다 하이키바다이 아이부 분식이 다독로이 아호버수 아로이버수 아이니 아이야우다나 힝벙암로이 하이나 아두가 나시디 가리기 쌧크리바 람란비 마기 마낙다 와로우바 헤이타바 타모이시다 잉러버 메라기 타발세 나시디 마이리 오이리 이펌다

딴 저크리베 이셔 시가 로이나 건질나 좀 선독자벌 로이제리 나시기나 좀다 럭컷자키바 이세기 세석바싱디 아리범 샴 샤마 타우담 카메쇼싱 군락범 지번싱 아이범 볼머니싱 사골샘 사나자우싱 마잉범 아누레카 아마디 사골샘 비쇼루 세이링버싱 마탕시나 비젠테 쿠마르 샤마 조이 쿠마르 닝타우자 타우나우점 샤모싱 Laishram Kennedy, Huidrom Noren, Surendrajit Elangba Amadi, Janam Kunjo.